나이는 단순적으로 올라가 기가 까먹을 이만한 우상과 아무와 화나간 우리간 마하란 소발음 내가 나간 우리가 하사민담 마가 니마 두한 모양만 하사 니가 무사한 난 너나 안본 저라 아우가